포츠 여구를 참답게 시달하며 대상이 왕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대상으로 여웅을 논하고 능력을 보는 것을 견지하며 전력으로 대상 건설의 속도 제고와 증효를 추동해 훈춘 고품질 발전의 가속화에 힘을 축적하고 능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림소림은 선으로 청정에너지 저장 운송, 해산물 식품 가공, 자동차 부품 가공, 신에너지 건설 등 대상 현장에서 관련 책임 동지로부터 공사기간 배치, 시공 진도, 생산 가동 계획 등 상황을 상세히 요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상 건설을 시종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사상 자각, 행동 자각을 강화하며 모든 사업이 대상을 둘러싸고 돌아가고 모든 사업이 대상을 주시하며 추진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 진도를 다그치고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시공 조직을 최적화하고 건설 속도를 다그쳐 대상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하루빨리 착재, 효과를 거두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봉사 포장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상시적으로 대상 일선에 내려가 대상 건설 과정에서의 난점과 경색점을 제때 조율을 해결하며 토지, 인력, 자금, 부대 시설 등 요소 보장 사업을 잘해 대상 건설을 보과 호황해야 합니다. 안전 책임을 단단히 다지고 대상 건설 전 과정에 대한 안전 감독 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며 각종 위험 우환을 제때 조사하고 해소해 안전 발전의 최저선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리조휘, 장옹량 등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22일 훈춘시 당위 부석이 시정부 시장이며 시범구 당삽요원의 부석이 관리위원회 주임인 장림국이 부분적 가도 향진에 진입해 전시 장막이 응급물자 비축 보장, 위험 공사 구간 수해 치리, 농촌 교량 및 배수로 우한 정돈 및 농작물 피해 처리 등 사업의 전개 상황에 대해 조사 연구 감독 지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견지하고 위험 우환을 조시하며 단점과 취약점을 보완하고 재해 후 복구를 실속 있게 풀어지며 홍수방지 안전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 군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절실히 보장해야 합니다. 장림국은 선으로 경신진, 반석진, 근해가도, 훈추나 등 관련 지점에서 농작물 피해 처리, 응급물자 비축 보장, 농촌 교량 및 배수로 정돈, 수해 치리 등 상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장림국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 향진 관련 부문에서는 최저선 사유와 극한 사유를 확고히 수립하고 중점 위험 구역에 초점을 맞추어 전방위적이고 빈틈없는 재조사를 전개해 우환이 남거나 문제가 재발하는 일을 견결히 두드려야 합니다. 농작물 피해 현황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당지 실정에 맞게 재해 후에 복구 보완 조치를 제정해 농업 생산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응급 물자 비축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물자 비축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물자의 보관, 관리, 조달 절차를 규범화해 물자가 신속하게 조달되고 정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림국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수해로 파손된 공정의 복구와 위험 공사 구간 치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제방, 하천 등 수해 피해 지점의 복구 진도를 다그쳐 하천 홍수 통수 능력, 제방 홍수 방어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농촌 교량과 배수로의 우한 정돈을 엄격히 틀어지고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우한점에 대해서는 경고 표식을 설치하고 관리 통제 조치를 시달하며 보수 보강 공사를 실시해 도로 통행 안전 우환을 효과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군중의 출행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22일 시정협 14기 24차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시정협 당조석이 조현호, 부주석 최외, 김재호, 풍립강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연설과 전국 당건설 사업좌담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상반기 시정협 투자유치 사업에 관한 회보, 중점 제안 감독 처리 상황에 관한 회보, 각 전문위원회 상반기 사업총화 및 하반기 사업 배치를 청취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시정협 미세 건의 제도 실시 방법과 인사 임면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1월부터 6월까지 정협 위원 직무 이행 심사 상황 상반기 우수 미세 건의 전형 사례를 통보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상반기 시정협은 개별 인맥 자원에 의탁해 투자 유치를 착실하게 전개하고 미세 건의 종점 제한 감독 처리 등 민생 직무 이행 담체 역할이 지속적으로 두드러졌으며 위원 직무 이행 관리 기재가 부단히 완벽해지고 각 전문위원회는 개별 기능에 입각해 질서 있게 조사 연구 협상을 전개해 각항 사업이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견제하고 당 건설로 정협의 협상 의정, 민주 감독, 참정 의정 각항 사업을 인솔하며 정협의 직무 이행 정치 기반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제안의 전반 사슬 사업을 깊이 있게 진행하고 민생 제안을 상시적으로 추적 감독하며 미세 건의를 바탕으로 군중의 요구 경로를 원활히 하고 위원들의 직무 이행 조동성을 충분히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전시 발전 전반 국면을 위해 주동적으로 봉사하고 정협 자원의 우세를 지속적으로 발휘하며 투자 유치 단서 발굴 대상 추적 봉사를 잘해야 합니다. 기바꿈 준비를 엄밀하고 세밀하게 추진하며 기바꿈 기호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연도 계획에 비추어 조치를 세밀하게 시달하고 전문화 직무 이행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대국적인 안목을 갖고 마음가짐을 바로하며 기바꿈의 진퇴 요원을 정확하게 대하고 임기 내각항 사업을 잘 완성해 실무적인 직무 이행 성과로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조력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름철 관광 여객 흐름 고봉기를 전력으로 맞이하고자 분촌시에서는 앞당겨 포치하고 여러 방면에서 힘을 기울여 숙박 보장, 문화 관광 봉사, 특색 상업 무역 등 관건 환절의 질을 높이고 승격시키며 여름철 관광 접대 각종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잘해 양질의 봉사와 양호한 품으로 사방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가족 관광, 친자 관광, 다국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는 실제에 비추어 훈촌시 각 호텔은 사전에 객실 배치를 최적화하고 친자 주재 객실을 새로 늘렸으며 어린이 세면 도구, 보호 매트, 편민 우산, 보조 배터리 등 물자를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이와 함께 소방 안전, 물 사용과 전기 사용, 식품 안전 등전 과정에 대한 검사를 세분화해 숙박 안전 방어선을 전면적으로 구축했습니다. 호텔은 또 이중 언어 봉사를 승격시키고 로어 안내 표식을 보완해 다국 관광객 접대 수요에 맞추었습니다. 훈촌 여러 러시아 상품 슈퍼 및 특색 상점에는 각종 러시아 사탕, 식량, 식용유, 생활용품 등이 가지런히 진열돼 있고 상품도 충분히 준비돼 있습니다. 상가에서는 사전에 인기 상품을 정리하고 상품 공급을 보충했으며 명시 가격제와 규범적인 경영을 시달하고 중로 이중 언어 가격표와 선전 표식을 통일적으로 새로 교체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전에 중국 평안 재산보험 주식위안회사 훈춘 분회사에서는 훈춘시 양포 만족향 동아라촌에 홍수방지 응급 생활 물자를 기증해 향촌 홍수 방지와 장마기 준비 사업에 따뜻한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7월 21일 훈촌시 하남가도 광천사회구역 로호석이 사업단에서는 전국 문명도시 공동 건설 활동을 조직해 기층 당조직과 당원의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행하고 깨끗하고 편안하며 살기 좋은 생활 환경을 전력으로 구축함으로써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을 깊이 추진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연변두 당의 보석이며 시당의 서기, 지범구 당삽위원회 서기인 림소림이 대상 건설 진척 상황에 대해 현지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훈천시 당의 보석이 시정부 시장이며 지범구 당삽위원회 보석이 관리위원회 주임인 장림국이 부분적 가도 향진에 신입해 전시 장막이 응급물자 비축 포장, 위험 공사 구간 수해 치리, 농촌 교량 및 배수로 오한 정돈 및 농작물 피해 처리 등 사업의 전개 상황에 대해 조사 연구 감독 지도를 진행했습니다. 훈천시 정협 14기 24차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7월 22일 조당위 보석이며 시당위 서기, 시범구 당삽위원회 서기인 림소림이 대상 건설 진척 상황에 대해 현지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수군평 총석의 종여 연설, 종여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성주 당위 포치 요구를 참답게 시달하며 대상이 왕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대상으로 여웅을 논하고 능력을 보는 것을 견지하며 전력으로 대상 건설의 속도 제고와 증효를 추동해 훈촌 고품질 발전의 가속화에 힘을 축적하고 능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림소림은 선으로 청정에너지 저장 운송, 해산물 식품 가공, 자동차 부품 가공, 신에너지 건설 등 대상 현장에서 관련 책임 동지로부터 공사기간 배치, 시공 진도, 생산 가동 계획 등 상황을 상세히 요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상 건설을 시종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사상 자각, 행동 자각을 강화하며 모든 사업이 대상을 둘러싸고 돌아가고 모든 사업이 대상을 주시하며 추진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 진도를 다그치고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시공 조직을 최소화하고 건설 속도를 다그쳐 대상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하루빨리 착재, 효과를 거두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봉사 포장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상시적으로 대상 일선에 내려가 대상 건설 과정에서의 난점과 경색점을 제때 조율을 해결하며 토지, 인력, 자금, 부대 시설 등 요소 보장 사업을 잘해 대상 건설을 보과호황해야 합니다. 안전 책임을 단단히 다지고 대상 건설 전 과정에 대한 안전 감독 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며 각종 위험 오한을 제때 조사하고 해소해 안전 발전의 최저선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리조휘, 장옹량 등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22일 훈천시 당위 부석이 시정부 시장이며 시범구 당삽위원회 부석이 관리위원회 주임인 장림국이 부분적 가도 향진에 신입해 전시 장막이 응급물자 비축 보장, 위험 공사 구간 수해 치리, 농촌 교량 및 배수로 오한 정돈 및 농작물 피해 처리 등 사업의 전개 상황에 대해 조사 연구 감독 지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견지하고 위험 우환을 조시하며 단점과 취약점을 보완하고 재해 후 복구를 실속있게 틀어지며 홍수방지 안전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 군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절실히 보장해야 합니다. 장림국은 선으로 경신진, 반석진, 근해가도, 훈추나 등 관련 지점에서 농작물 피해 처리, 응급물자 비축 보장, 농촌 교량 및 배수로 정돈, 수해 치리 등 상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장림국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 향진 관련 부문에서는 최저선 사유와 극한 사유를 확고히 수립하고 종점 위험 구역에 초점을 맞추어 전방위적이고 빈틈없는 재조사를 전개해 오한이 남거나 문제가 재발하는 일을 견결히 두절해야 합니다. 농작물 피해 현황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당지 실정에 맞게 재해 후에 복구 보완 조치를 제정해 농업 생산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응급 물자 비축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물자 비축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물자의 보관, 관리, 조달 절차를 규범화해 물자가 신속하게 조달되고 정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림국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수해로 파손된 공정의 복구와 위험 공사 구간 치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제방, 하천 등 수해 피해 지점의 복구 진도를 다그쳐 하천

홍수, 통수 능력, 제방 홍수 방어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농촌 교량과 배수로의 오한 정돈을 엄격히 틀어지고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오한점에 대해서는 경고 표식을 설치하고 관리 통제 조치를 시달하며 보수 보강 공사를 실시해 도로 통행 안전 오한을 효과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군중의 출행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22일 시정협 14기 24차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시정협 당조석이 조현호, 부조석 최외, 김재호, 풍립강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습근평 총서의 중요 연설과 전국 당건설 사업좌담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상반기 시정협 투자유치 사업에 관한 회보, 종점 제안 감독 처리 상황에 관한 회보, 각 전문위원회 상반기 사업 총화 및 하반기 사업 배치를 청취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시정협 미세 건의 제도 실시 방법과 인사 임면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1월부터 6월까지 정협 위원 직무 이행 심사 상황 상반기 우수 미세 건의 전형 사례를 통보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상반기 시정협은 개별 인맥 자원에 의탁해 투자 유치를 착실하게 전개하고 미세 건의, 종점 제안, 감독 처리 등 민생 직무 이행 담체 역할이 지속적으로 두드러졌으며 위원 직무 이행 관리 기재가 부단히 완벽해지고 각 전문위원회는 개별 기능에 입각해 질서 있게 조사 연구 협상을 전개해 각항 사업이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견제하고 당 건설로 정협의 협상 의정, 민주 감독, 참정 의정 각항 사업을 인솔하며 정협의 직무 이행 정치 기반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제안의 전반 사슬 사업을 깊이 있게 진행하고 민생 제안을 상시적으로 추적 감독하며 미세 건의를 바탕으로 군중의 요구 경로를 원활히 하고 위원들의 직무 이행 주동성을 충분히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전시 발전 전반 국면을 위해 주동적으로 봉사하고 정협 자원의 우세를 지속적으로 발휘하며 투자 유치 단서 발굴 대상 추적 봉사를 잘해야 합니다. 기바꿈 준비를 엄밀하고 세밀하게 추진하며 기바꿈 기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연도 계획에 비추어 조치를 세밀하게 시달하고 전문화 직무 이행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대국적인 안목을 갖고 마음가짐을 바로하며 기바꿈의 진퇴 요원을 정확하게 대하고 임기 내각항 사업을 잘 완성해 실무적인 직무 이행 성과로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조력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름철 관광 여객 흐름 고봉기를 전력으로 맞이하고자 분촌시에서는 앞당겨 포치하고 여러 방면에서 힘을 기울여 숙박 보장, 문화 관광 봉사, 특색 상업 무역 등 관광 환절의 질을 높이고 승격시키며 여름철 관광 접대 각종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잘해 양질의 봉사와 양호한 품으로 사방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가족 관광, 친자 관광, 다국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는 실제에 비추어 훈촌시 각 호텔은 사전에 객실 배치를 최소화하고 친자 주제 객실을 새로 늘렸으며 어린이 세면 도구, 보호 매트, 편민 우산, 보조 배터리 등 물자를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이와 함께 소방 안전, 물 사용과 전기 사용, 식품 안전 등전 과정에 대한 검사를 세분화해 숙박 안전 방어선을 전면적으로 구축했습니다. 호텔은 또 이중 언어 봉사를 승격시키고 로어 안내 표식을 보완해 다국 관광객 접대 수요에 맞추었습니다. 훈촌 여러 러시아 상품 슈퍼 및 특색 상점에는 각종 러시아 사탕, 식량, 식용유, 생활용품 등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고 상품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가에서는 사전에 인기 상품을 정리하고 상품 공급을 보충했으며 명시 가격제와 규범적인 경영을 시달하고 중로 이중 언어 가격표와 선전 표식을 통일적으로 새로 교체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전에 중국 평안 재산보험 주식위안회사 훈춘 분회사에서는 훈춘시 양포 만족향 동아라촌에 홍수 방지 응급 생활 물자를 기증해 향촌 홍수 방지와
장막이 준비 사업에 따뜻한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7월 21일 훈촌시 하남가도 광천사회구역 로호석이 사업단에서는 전국 문명도시 공동건설 활동을 조직해 기층 당조직과 당원의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행하고 깨끗하고 편안하며 살기 좋은 생활 환경을 전력으로 구축함으로써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을 깊이 추진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성당위상무위원이며조당위석인호가복이우리주부분적보도단위문예원단과공공문화장소에서선전사상문화사업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珲春시제19기인대상무위원회제31차회의가소집됐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7월21일성당위상무위원이며조당위석인호가복이우리주의부분적보도단위문예원단과공공문화장소에서선전사상문화사업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전주선전사상문화전선은숙군평문화사상을깊이있게관찰하고고품질발전을추진하는주제와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이라는조선을긴밀히둘러싸고조류사상여론을발전시키고양질문화공급을풍부히하며연변의이야기를잘들려주고연변의목소리를전파하며연변의형상을전시함으로써

연변의 도약과 초월을 다그쳐 추동하는데 인심을 결집하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연변 일본은 1948년에 창간됐으며 전국 소수민족 지역에서 가장 먼저 창간된 지급시 당기관지입니다. 호가복은 연변 일본사 1층 대청에서 신문사의 개혁 발전 로정과 종점사업 상황에 대한 소개를 진지하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 일본은 조당위 기관지로서 당의 목소리를 전파하고 연변의 변화를 기록하며 대중을 위해 선전하고 봉사하는 중요한 진지입니다. 조류 여론 진지의 책임과 담당을 견결히 짊어져야 합니다. 조당위 중심 사업을 긴밀히 둘러싸고 연변의 이야기를 정성껏 잘 들려주어 연변의 목소리가 더욱 우렁차고 연변의 형상이 더욱 빛나게 해야 합니다. 신문사 한문, 조문, 뉴스 취재 편집 중심, 미신 매체 중심에서 호가복은 편집 기자들과 깊이 있게 교류하면서 종대 보도 주제 선정과 기획, 신매체 플랫폼 건설 및 운영 등 상황을 상세하게 요해했습니다. 신문사가 정보 전파의 이동화, 시각화, 사교화 발전 추세에 발맞춰 주동적으로 연보, 심일도, 청춘 연보 등 융합매체 작업실을 만들고 인기 선전 보도 작품을 내놓았다는 것을 요해한 후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격려했습니다. 주제 선정과 기획, 지식 소양, 문자 실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시사 열정과 대중의 관심사를 둘러싸고 분석, 견해, 무게가 있는 평론, 인터뷰, 정술과 심층 보도를 더 많이 내놓아 뉴스의 감화력과 영향력을 힘써 강화해야 합니다. 위챗, 틱톡 등 신매체 계정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플랫폼의 영향력을 높이고 전파 피복면을 넓히며 양질의 내용으로 시청자를 흡인하고 높은 온라인 방문량으로 시장을 움직여 기업이 실질적인 전파 가치와 상업 잠재력을 볼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을 찾은 호가복은 합성 기획 틱톡 공회, 연변 우선 생방송실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생방송 실황을 시청하면서 영상 제작, 생방송 제품 판매 등 상황을 상세하게 물었습니다. 두 전문단의 운영 상황이 양호하며 특히 연변 우선이 방송을 시작한 이래 조회수가 9억 회를 돌파하고 지역 제품 판매량이 180만 건을 초과했다는 것을 요회한 후 호가복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타성시의 경험과 방법을 적극 학습하고 참고해야 합니다. 전문단 설치, 내용 기획, 생방송 운영 등 면에서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최적화하며 생동감이 있고 생생한 시청각 언어로 연변의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단결하고 서로 돕는 이야기를 잘 들려주어 여러 민족 대중들이 은연 중에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성의 빛나는 점을 발굴하고 보여주는 면에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작은 이야기로 큰 주제를 보여주고 보통 사람의 작은 빛을 통해 사회의 핵심 가치를 선도해야 합니다. 연변 우선 등 특색 전문화를 깊이 있게 운영하고 시장 수요와 기업의 기대를 주시하며 몰입식 공장 탐방, 상황 맞춤형 추천 소개 등 방식을 통해 더 많은 연변의 좋은 제품이 널리 알려지고 전국에 판매되도록 해야 합니다. 서수 언어의 독특한 우세를 바탕으로 다국 전자상거래 플랫폼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등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합니다. 연변 가무단은 2022년에 틱톡에 입주한 이래 운영 수입이 해마다 상승해 선호하여 틱톡 연도 종합 열기 TOP10 우수 원단상 등 영예를 획득했습니다. 호가복은 온라인 전시 공연을 현장에서 진지하게 관람하고 무용극 오솔 장백의 연습 과정을 관람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 가무단은 연변의 형상, 연변의 풍채를 전시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며 더욱이는 외부에서 연변을 요해하고 연변을 읽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온라인 생방송과 오프라인 전시 공연을 함께 틀어주는 것을 견제하고 우아하고 통속적이며 널리 사랑받는 정품 력작을 더 많이 창작해 전파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방문량의 열기를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연변을 동경하고 연변에 찾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연결시 문화관에서 호가복은 문예 종목의 리허설을 관람하고 일상

0: 문화, 혐인 등 상황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는 담보같이 강조했습니다. 공공문화 봉사의 주요 진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계절 노래 등 브랜드 극을 우수하고 정교하게 만들며 고빈도 고품질의 문예 공연을 통해 여러 민족 대중의 정신문화 수요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중점 관광지 및 연변 슈퍼리그, 동북 슈퍼리그 등 브랜드 경기와의 협력을 심화하고 상시와 전시 공연, 맞춤화 봉사로 수익을 창출해 공익사업에 더욱 잘 조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연변 도서관을 찾아 운영관리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연변 도서관은 현재 65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능화, 디지털화 봉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선후하여 청소년 열람실, 아동 열람부, 특장 문헌부에서 일상 접대량, 대출 열람 봉사, 특세 활동 전개 상황을 상세하게 요해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도서관을 찾아 독서를 즐기고 학습하고 충전하는 것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소장 서적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기술 수단에 의거해 전적 전시와 해독 방식을 혁신함으로써 종이 서적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묘미가 넘치게 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새로운 열독 체험을 가져다 줘야 합니다. 정품 커피, 간편식, 차, 음료 등 업태를 질서 있게 도입해 도서관이 단일한 대출 열람 장소에서 열독 학습, 문화 체험, 레저 사교가 일체화된 복합형 문화 공간으로 전환되도록 추동함으로써 도서관이 시민과 관광객들이 문화 생활을 즐기는 도시 서재, 도시 기지를 함양하는 따뜻한 쉼터로 되게 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우리 당의 모든 전선 가운데서 선전사상 문화 전선은 매우 중요한 전선입니다. 경제체제가 심각하게 변형되고 사회구조가 심각하게 변동되며 리익구도가 심각하게 조정되고 사상관념이 심각하게 변화되는 새로운 시대적 배경에서 변강 민족 지역의 선전사상 문화 사업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것은 특수하고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전주 선전사상문화전선은 습근평 문화사상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정확한 정치 방향, 여론 방향과 가치 취향을 확고히 파악하며 중심 대국을 둘러싸고 주제와 조선을 단단히 틀어지고 당의 혁신 이론 선전 교양을 끊임없이 심화하며 조류 여론 인도 능력을 힘써 제고하고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번영 발전시켜 연변의 도약과 추월을 추동하는 데 정신적 힘을 결집하고 문화적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숙군평 새시대 전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하는 것을 선차적인 정치적 임무로 삼고 각종 매체 플랫폼 자원을 총괄적으로 잘 활용하며 더욱 많은 통속적이고 알기 쉬운 이론 문장, 심층 보도를 내놓고 알아듣기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접수할 수 있는 소박한 말로 그 속에 내포된 도리를 투철하게 말하고 학리를 깊이 있게 말하며 천리를 생동하게 설명함으로써 당의 혁신 이론이 기층에 닿고 인심에 스며들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연변 가무단, 연변 군중예술관 등 문예 원단의 창작 역량을 충분히 발휘시켜 문예사업 일꾼들이 연변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 짙은 민속 풍토 가운데서 영감을 얻고 두터운 역사적 축적, 풍부한 홍색문화 가운데서 힘을 섭취하며 선명한 연변 특색, 변강 특색을 띤 우수한 노래와 무용 작품을 더욱 많이 창작해 가무의 고향이라는 간판을 더욱 빛내게 해야 합니다. 문화관, 박물관, 도서관 등 진지에 의탁해 공익공연, 문물과 박물 전시, 경전 낭독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들이 가까운 곳에서 보편적이고 질 높은 공공문화 봉사를 향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연길이라는 생활 문화 관광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을 견인으로 도시, 서재, 북카페, 역참 등 대상 건설을 확실하게 잘 틀어주고 중국 조선족 무형문화 유산 체험관, 연변 발해 역사문화 박물관, 연변 민족 가무 전시 공연관의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일련의 중대한 문화 관광 대상을 유치해 문화 관광의 새로운 전경과 새로운 업태를 가열층 풍부히 하며 연변 관광 탐방과 레저 소비 열풍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주급 지도자 박군봉, 왕길보, 리시가, 윤조휘, 조직석 관련 부문 주요 책임 동지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23일 시제 19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시인대 상무위원회 보수임 동영리, 려옥화, 왕현, 시인대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들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시인대 상무위원회 당조석이며 주임 후선인인 진항발, 시정부 부시장 유림, 시민검찰원 검찰장 리용우, 시감찰위원회 시민법원 관련 책임일꾼, 각향진 인대 주소, 가도 인대 사업위원회 책임일꾼, 시인대 각 전문위원회 및 상무위원회 각 위원회 판공실 책임일꾼 등이 회의에 열석했습니다. 시인대 상무위원회 보수임 왕사용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습군평 청석의 중요 연설 정신,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과 근한 시기 중공중앙 정치구 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2024년도 훈촌시 본급 예산 집행과 기타 재정수지 심계에서 지적된 문제의 시정 상황에 관한 훈촌시 정부 보고를 청취 심의하고 심계 시정 상황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시향 2급 인대 기바꿈 선거사 관련 사항을 청취 심의 표결하고 우리 시 연변전족 자치주 소수민족 전통체육보호 및 발전조례 관철 실시 상황에 대한 훈촌시 인대 상무위원회 집법검사 보고 훈촌시 국가 공용 언어문자 보급 추진 상황에 관한 훈촌시 정부 보고 우리 시 공업기업 스마트화 개소 디지털 조난 및 고품질 발전 상황에 관한 훈촌시 인대 상무위원회 조사연구조의 조사연구보고를 청취 심의했으며 시인대 대표 사임 및 보충 관련 사항을 표결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사상과 행동을 습근평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과 당중앙 결책 포치에 통일시키며 학습 성과를 인대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강력한 동력과 실제 성과로 조언해야 합니다. 심계 시정을 계기로 자금 감독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상시화 장기 효과화 감독관리 기제를 건립 건전히해 재정 자금 사용 효익을 높여야 합니다. 법정 절차에 따라 인대 기바꿈 선거 사업을 규범적으로 전개하고 선거 전 과정에 걸쳐 엄정한 기바꿈 규율을 선거사업 각 단계 전 과정에 관철시켜 기바꿈 선거사업이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안정적이고 질서있게 진행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또 인사인면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벼의 생장이 관건적인 분열 및 절간 신장기에 진입했습니다. 훈촌의 넓은 논밭에는 뱅도, 외가리 등 철새가 자주 모습을 드러내며 푸른 벌판과 어우러져 향기로운 벼 내음과 새들이 논밭에서 서식하는 조화로운 생태 화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한여름 훈촌시 마천자 향의 논밭은 푸르름이 가득하고 생기가 넘치며 몇 점의 하얀 빛이 논밭 곳곳에 비추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보면 새하얀 깃털과 쇠색 긴 부리, 길쭉한 다리를 가진 뱅로 무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논밭 속을 거닐고 있는데 마치 발레 치마를 걸친 선녀가 춤추는 듯합니다. 문득 그들은 날개를 펴고 소녀하기 시작했는데 날아가는 새, 푸른 하늘, 흰 구름이 모두 물 표면에 비쳐 자연이 그린 단정 화폭과도 같았습니다. 좋은 논밭은 풍작의 희망을 싹트게 하고 철새들의 모습은 생태계 호존을 증명합니다. 그늘의 훈촌시의 생태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돼 드넓은 논밭은 양곡의 안정적인 생산을 보장하는 쌀 양곡 창고일 뿐만 아니라 철새가 휴식하고 먹이를 찾는 천연 쉼터로 됐습니다. 농업과 자연이 서로 융합되고 사람과 새가 조화를 이루는 생태적 전경이 향촌 농촌 곳곳에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오늘의 과학보급 제시에서는 출행기간 홍수 상황 발생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석지, 하천 등 구역에서는 관광, 야영과 로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 있는 곳이나 지형을 잘 모르는 지역에서는 함부로 물을 건너거나 차량으로 침수 구간을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뇌격에 주의를 돌리고 넓은 들판이나 큰 나무 아래 전선대 주변 높은 언덕에서는 비를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철도와 기타 대형 기초시설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산홍수가 발생하면 즉시 부근의 산비탈, 고지대 등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야외에서 산사태나 토속류를 만났을 경우에는 양옆의 안전한 지역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산비탈을 따라 우로 이동하거나 아래 방향으로 달리지 말아야 하며 초지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야외에서 구조를 요청할 때 모닥불, 반사경, 소리 등 방식으로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현재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깊이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구역 일부 길가 상가들은 경영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계획 심사 비준 수속을 거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벽체를 철거 개조하고 구조물을 설치해 공공 공간을 점유하고 있으며 안전 우환까지 초래하면서 도시 계획 질서를 엄중히 결란하고 도시 면모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珲春시구역 여러 길가 상가에서는 부동안 정도의 불법 증축 행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음식점들은 벽을 허물고 창문을 내거나 외부에 채색강 지붕을 설치해 인도를 점유하고 영업구역을 밖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점포는 건물 옥상 뒷골목에 무단으로 철골 칸막이를 설치해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 일부 상가에서는 건축물 외관을 제멋대로 변경하고 소방 대피 통로를 막고 전선을 무단으로 연결하거나 잡동사니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건축물은 대부분 시공이 조잡하고 전문적인 구조 설계도를 거치지 않아 거리 전체에 정돈된 경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보행 공간을 점유하고 소방 통로를 막아 붕괴와 화재 등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동시에 주변 주민들의 채광, 통풍에도 영향을 미쳐 이웃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은 도시계획의 경계선을 건드릴 뿐만 아니라 군중의 생명재산 안전에도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상가들은 즉시 불법 증축 행위를 중단하고 불법 구조물을 자진 철거해 건축물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관련 직능 부문에서는 순찰지법 력도를 높이고 시정하지 않는 상가에 대해서는 법과 교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정돈을 전개해 깨끗하고 질서 있으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수호함으로써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조력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더위가 가장 심해진다는 대서절기에 들어섰는데요. 절기에 걸맞게 이맘때면 가마솥 더위가 이어져 지치신 분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날씨가 이어질 때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는 기본이고요.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시켜 쾌적한 환경 만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올해는 비 소식이 자주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날씨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고 외출하실 때에는 가방이나 차 안에 작은 우산 하나 항상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珲春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4도. 춘화 최저 기온은 17도, 최고 기온은 24도. 하다문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24도. 양포,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24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4도. 경신,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6도. 반석,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4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5도. 영안, 최저 기온은 21도. 최고 기온은 26도. 밀강,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25도. 방천,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26도.